요이마야이 따오들랑 안바 다비 시행꼬이나 빠안바두나 농북세네징 산하기 당도마 공대기 안바마나마 시그마가 레이날라는 까르글바마 땀마두다.

0: 개개 모양 리포악기 닝토우샤나 로카 애기 자와보 더워 우칫때나 찡패인 마카 람벅이 코요올 사게 뚬레다
1: 닝토우이구나.
0: 누가 닝토우 아이너 팜리바 팜발 부수 문두나 펑키니 하이너럼바 앙앙 나와 앞이 샥아두수 캉우 탁다푼치 깸레다
1: 아침마니 강어 이마포 이붕어 하우직디 닝타우 뿐치 상락은 개개 모이랑 레이빡세 두레 이레이시엔다나 잉나 식나 빠라니도 이 닝타우
0: 이다이레 바토에 농톰바
1: 이 닝타우 이붕어
0: 호직 파워바 팜타우 훈푸머리 감나마 콩도이럭 드리브라네
1: 파이네링아이 왕랭시라 바토우 안남바휘닝 숨바가 도라이 파버가 수랭락레도 이 닝타우 아이고 로이바 라이마바 나나 아이고 로이바 닝토 라라바다 깐비오 요라바다 악비오 나다이레 메코이나 꼬냥 세슈타바곰 루레 룩나 뿌네임자리에 닝토
2: 뿌니엠저리에 닝토
0: 아 이다이렘 다요 마찬바 자와나 파우타바다 누가이레
2: 닝토
0: 이다이레 마찬바
2: 닝토저리 닝토
0: 꿈치 공기부터 당진기 하라우 삭첸 땀누나 톡독 꿈의 샤나바시보 나시가 타나 꼬로욱 싱붕가야니 부 수르베게 내 짠바
2: 이닝토 이붕어 꿈시 꿈자게 하라오바시 나시가 타나 로이당 타붐 아마 마쁨 파래도 마라마시나 이부다우 마게 코야카다 라이박 쿤자오 라이샤오나나바 닝토 뿐시 샤오나나바 라이박 미암가 로이나나 이부다우 탕징부 뿌네염자를 시도 이닝토
0: 아 헤이부다우 탕징 꼬이래라이 농비 시더바 콩렛나 룽낭 나다보다 쿠다나바 해부더 개개 모양 레빠가세 싹홍아홍나 쿤짜오래 싸우 뚜레 이라이 쟤너 먹다보 비나비라 무네 해부더
3: 모양 닝터우나
4: 갈파리
3: 하나 럭화 이닝터우나
4: 갈파리
3: 개개 따다바 따하우로 모이랑 캉다바 캉하우로 하예 이농 소라 따이낭아 알마다 개개 썬어라 락따게야 토이베 후이닝 숨무게 마마암로이 누라 야팅꾸누나 루싱도나 개개 록딱 빠따 렘라잉에 미따 안가다 우리예 마라마시 라이바나 개개 담바마따 록딱 빠따 꿈파라이 까리규 마마푸 야탕 타워이다나 록딱 빠따 꿈도나 렘라잉에 미따 알아바데이 마포 사락 방문이

0: 개개지 야롱사.
1: 어는 뭐?
0: 야롱사 딴거부 야롱사 아무것도 사태인데 어쩌자 락자이다. 야롱사 아무것도 파다나 이음마이까이 빵부디 땅저피로 콩거네.
1: 어는 뭐?
0: 가나데 야롱사.
1: 어는 뭐?
0: 만동 우리 바 자로다 하붕마야암시 감히마이 타가로. 도락부 야롱사마카이 아무것도 레임나 타파로이.
1: 허근이도 어는 뭐?
0: 어누가 섹신저다부디 야롱사. 감히 마이람 닝티나 하요. 그만 막아이 소원가는 가오.
1: 허근이
2: 안간봐.
1: 허근이 안간봐. 와 그게 안간봐. 감히 마디 아깐다. 뭐 이런 나라 자 그래. 그만 마이카이 땅 그래. 감히 깡망한다래. 감히 마이리 헬렉래. 헬렉래.
0: 다용차. 다용차. 까리 까리 카름 고륨 마기 농동권. 구만 남다 마이와이 크라바 온톡뿐이다. 바이마 북셀 벗다바 구멀 까오 행암먹이 사무 굿다 따라바 마주디 따윤차 남기 남기 야비노 도이뿌드나 사두 내양 가이드나 젤로 젤로 깨게 라이게 땅초
3: 까나노 모양 무차 까나노 구만 라이게 남남 추다카미 마이타버리 까와이
0: ก็ไว้ผู้ชิดโทยก็ตาวแกไอ้บ่ตาก็ลําแกลําหายบ่ได้ก็ไว้ติดคังอันนี้ไอ้ไอ้แกเล่นตําบ่ไกลนัดติดไกลตัวน้อก็ไว้ดีไกลตาล้อนหุยลันชิงดับไรเฮ้ยนัชมุสิปายดนายที่ทาไม่คงไม่คงไม่คงไม่คงคุมันลังกันบ่อาชอบปรีนักกินอยู่ยาวไอ้กี่เป้าเสียอมตัดดีตาบีโคดอันนั้นบ่คันบีมาดีอักกันบ่มาลังมาหนุ่มบ่ได้ไม่รำลานสักทีมิโน คันบีมากีฮักตักตาเกเกคุมันหุยเอลานบุสิงกะบดีอสุมบกโอยโรยโดเกเกคุมันอะนิมักตุงกิซารอลซูรอลดาปะรีกิซีโอยอรานิโดอะดูนุงกิดามักหินิงซุมบะเอฮากีไนตอมปกปีอิมอมลางเลนกุนูเซกาวบะนังกีนากายดาอะวงอะวนตัมดุนาคะไรทักตะไลฮานาเลยรงลาดบุกกะซะเก คุชูทางเล่นฮันจินบิวโดอังบ่กาวไว้นิจันบีระบะนี่อังบ่นายุมมะไกปังครอดอพะกะนี่อังบ่อะดุกาวเซโรไฮนิเคบยาวานอะเรปนิคังโดกาวเซโรยังบ่เกเกเจนูหุยนิงชุมบกิมะมอมลอยกูนูบูกาวไว้กิตะลอยสิงดะจัลละกะดะบะ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
4: ꯑꯗꯨꯝ ꯑꯣꯏꯔꯦ ꯑꯗꯨꯒ ꯀꯣꯅꯨ ꯃꯥꯗꯤ ꯅꯧꯖꯔꯤꯕꯤ ꯂꯩꯔꯥꯡꯅꯤ
0: ꯍꯥꯏꯅꯈꯤꯕ ꯌꯥꯋꯥꯒꯤ ꯃꯇꯨꯡ ꯏꯟꯅ ꯆꯅꯨꯔꯥ ꯃꯍꯥꯛꯄꯨ ꯏꯃꯣꯝ ꯁꯛꯅ ꯊꯝꯒꯅꯤ
5: ꯀꯣꯔꯧꯅ ꯅꯔꯟ ꯋꯥꯏꯔꯛꯂꯕ ꯋꯥꯡꯂꯦꯜ ꯑꯁꯤ ꯐꯥꯎꯕ ꯍꯜꯋꯥꯏꯔꯛꯄ ꯀꯧꯕ ꯂꯩꯇꯔꯦ ꯀꯔꯤ ꯀꯔꯝꯕ ꯐꯠꯇ ꯅꯨꯡꯗ ꯊꯣꯛꯂꯤꯒꯕ ꯍꯤꯁ ꯇꯨꯅꯨ ꯑꯩꯒꯤ ꯁꯥꯌꯦꯡ ꯄꯥꯝꯕꯣꯝ ꯑꯁꯤꯅ ꯑꯁꯣꯛ ꯀꯟꯅ ꯆꯣꯡꯂꯤꯕꯁꯤꯅ ꯀꯔꯝꯕ ꯆꯤꯡꯉꯨ ꯃꯥꯒꯤ ꯈꯨꯗꯝꯅꯣ ꯍꯥꯗ ꯈꯣꯌꯨꯝ ꯏꯕꯨꯡꯉꯣ ꯆꯤꯡꯉꯨ ꯅꯍꯥꯛꯅ ꯑꯐꯕ ꯅꯨꯡꯗꯝꯕꯨ ꯇꯝꯕꯤꯌꯨꯀꯣ ꯂꯥꯏꯅꯤꯡꯊꯧ
6: ꯇꯥꯔꯤꯕ꯭ꯔꯥ ꯏꯃꯣꯝ ꯄꯣꯛꯄꯤ ꯇꯥꯂꯣꯏ ꯑꯩꯒꯤ ꯃꯔꯨꯝꯕꯤ
5: ꯏꯁꯥꯕꯤ
6: ꯏꯃꯣꯝ ꯂꯥꯡꯂꯦꯟ ꯀꯨꯅꯨꯗꯤ ꯀꯗꯥꯏ ꯏꯃꯣꯝ ꯂꯥꯡꯂꯦꯟ ꯎꯗꯦꯅ ꯏꯄꯥꯒꯤ ꯏꯃꯣꯝ ꯂꯥꯡꯂꯦꯟ ꯏꯄꯥꯒꯤ ꯏꯃꯣꯝ ꯂꯥꯡꯂꯦꯟ ꯀꯣꯅꯨ
7: ꯄꯟꯊꯧ ꯑꯄꯣꯛꯄ
6: ꯂꯥꯎ ꯄꯟꯊꯧꯒꯤ ꯅꯥꯛꯇ ꯆꯪꯂꯛꯎ
7: ꯄꯟꯊꯧ ꯑꯄꯣꯛꯄ ꯀꯔꯤ ꯌꯥꯋꯥ ꯆꯤꯡꯒꯣꯏꯕꯤꯒꯗꯕ ꯅꯃꯣꯝꯗ
6: ꯏꯄꯥꯒꯤ ꯏꯃꯣꯝ ꯂꯥꯡꯂꯦꯟ ꯇꯥꯔꯣꯗꯣ
7: ꯄꯟꯊꯧ
6: ꯉꯁꯤ ꯀꯧꯕ ꯅꯣꯡꯒꯥ ꯁꯣꯏ ꯌꯥꯔꯧ ꯃꯥꯕꯨ ꯇꯥꯟꯕꯗ ꯈꯨꯃꯟꯂꯝꯗ ꯈꯥꯝꯕꯤ ꯃꯌꯥꯏꯈꯤꯗꯨꯅ ꯅꯄꯜ ꯄꯟꯊꯧ ꯑꯩꯒꯤ ꯌꯥꯏꯕꯤ ꯊꯋꯥꯏ ꯃꯥꯡꯕ ꯇꯥꯔꯕꯗ
7: ꯄꯟꯊꯧ
6: ꯄꯟꯊꯧꯒꯤ ꯌꯥꯏꯕꯤꯒ ꯏꯃꯣꯝꯒ ꯈꯨꯃꯟ ꯄꯨꯡꯒ ꯑꯣꯟꯅꯔꯝꯂꯦꯅꯦ ꯏꯃꯣꯝ ꯈꯨꯃꯟ ꯃꯥꯒꯤ ꯃꯒꯥꯏꯗ ꯏꯃꯣꯝꯕꯨ ꯊꯥꯖ ꯏꯅꯤꯡ ꯌꯣꯟꯖ ꯏꯈꯥ ꯀꯝꯂꯝꯂꯦꯗꯣ
7: ꯏꯃꯣꯝ
6: ꯍꯥꯏꯅꯈꯤꯕ ꯌꯥꯋꯥꯅꯤ ꯄꯟꯊꯧꯕꯨ ꯏꯀꯥꯏ ꯄꯤꯔꯨ 만 간호 꼬이 모
7: 까리 할바 반타오 빨리 빨리 마뽁비 반타오기 여와시보 나무없나 까리 와이라시게네 빨리 이마하기 이모 나몽기 빠이마눈기 여와수 강비다 사강다바 마기 마가이다 나무없나 그럼 와이통로가니 빨리
5: 나디 나디 이모
7: 반타오마부 팀로가바 빨리 고문 뻥다 나몸디 남자로의 뽀삐 이마기 이모 빨리 이마기 난랜 꾸누 빨리 남아 이 학수 이몽기 말짝도 강답은 늦디네 이마기 이모 빨래 너 반반토기 서리 와석디 아깐바 개개 와톡 호이가다바 모이랑 와톡 락가다바부 이몸 남만 아만인 나이다나 밤다바 마기 마가이다 분시 공로이 오이로로 이마기 이모
5: 빨래
7: 봄나막 아세 싱우마기 도세니 가난할수 따뜻바 감로이네 이마기랑래
5: 빨래
7: 이마기 이모
5: 빨래
7: 싱우마부 타고노 라 빨래 남아가 이라눙나 장라시네 이마기 이모
5: 빨래
7: 라 장라시 이마

0: 이다일의 맞자 안바
1: 이닝 더위병어
0: 고용 레이퍼하고 땀러도 레이퍼 기까리 이자와 레이버기 깨게 군자오 레자오록바 꿈자꾸몬 얌럭래 어꼰 산고온 탄 그래도
1: 이닝 더위병어
0: 회급 징창 안할 난 포우머링아 후열란다락바 술래이키드래도
1: 이닝 더위병어
0: 아 땀러 땀러 이다일의 맞자
1: 아이블 오이벨 아이마바 난 아이블 오이벨 이닝터 마 부산 아쿠야다 뿌냄자리도 이닝터
0: 하요 하요
1: 라라바 까등 아쿠유 요라바다 깐비오 나시 꼬롱놈이따 레빡 아마이비 핑오 쎄삐나 이브로 탕징마게 레빡오부 아숨나둠 딱비야
0: 거리 딱
1: 게게 뭐랑 레빡다 징우 아이기 농담나 아와 아나타다나
0: 거리
1: 누하이 아이파나 빠락바 꿈은 꿈싱야막래 징우 터다 터람 까오바나 로이담 타붐 커르기 마뚱다 깨게 아와바 따라니
0: 그리 아와
1: 마이랑 미컵 미라오 콜 썰라니
0: 그리
1: 우끈나가 코연 싸게이 땀마 오이바 아마보 떼비 떼 사와 콩 생흘러버리 깨게 마이랑 쪽홍 홍가니 타이펑 오이바나 까오파로이 아신이도 이닝 타오이오
0: 코연 마기 톡신니도 아간바
1: 이닝 타오이오
0: 타이펑 오이바 아이코이디 고용기 타우다 안았더나 아따이 빰바이 레이때도
1: 이닝 타오이봉
0: 그럼 또우니 양은바 고용 아마따수 깨게 모랑 레빡다 마루 이훈 땅키리도 바레 아두디 양은바 고용 사가이 아마따부 팡나버티 할로도 양은바
1: 이닝 타오이봉
0: 가리금바 따로이 똥인 땅놈드라버수 깨게 짜누라 락따기 아빠암바 아마 아득 칼할로도
1: 퍼그니도 이닝 타우 징우라이기 타우람 타우다 까이드나 나나이나 어두막 신자라게도 이닝 타우
0: 파레 파레 파레
2: 아이보 로이바 라이마바 나나이보 로이바 강오이 마뿌 이붕오 나나이 팜타우 훈푸가 마리나 야나 꼽는 나이너바 마뚱다 빠타우 쿤타우렘바 아마디 이슬리베마 릭라이레이마나 뽁람바 하우바 까우바 빡컹가마디 타가 가랑 품탁다 이닝 타부키 제브나 깨게 까나 강한다나 로뚜나 레람레
0: 거리 로뚜나 레람라
2: 부나멍 아시길이 쿤디 마셈 왕수 산우덕이 팡버니 마라마시나 마셈 왕수 산우부 나나의 코이나 하이젠 원저드나 이닝 타우 사나 낙다 부저럭 이도 이닝 타우
0: 파레 파레
3: 아이브 로이베 레이마바 나나 아이브 로이베 이닝 타우 나몸나 뿌네임 자리에
0: 이몸 랑렌 만비베마 코연 마부 팡나바 깨게 까나기 마틱 술레이트레다 아 나도 닝토우 노파 하오바부 자와 미코우두나 아둑 예행로도 이모 닝토우 에바야 기빠이마세 언톡 나수 코랑 크레다코 이모
3: 이 닝토우기 나야 탕부 나몸나 피가우사 아느 야자리 이디 우닝 타위 바부 꼭 저르르게도 이닝 타우
0: 샬로 샬로 이모 나도 우닝 타우부 틴타다나 까우르로 이라이렘사 파리 코연 하우부 도라이 탁다 합두나 깨게 머랑 장비 탁다 레네두나 부럽고 허이
4: 파가니 이닝 타우
5: 아이브 로이벨라이 마바 나나 아이브 로이벙 앙오이 마 보이봉오 나나 일라이라바 하오브나 뿌님자리
0: 이다이렘 코이온 나짠바 바이마눙다 아키 뜨중 타덕로다 아 싱나 빠레이 타덕로 낭무자와 미꼬우바디 아테이 까리기 낫대도 코이온 낭부깨게 팜톤 합두나 깨게 쟈누라 락대기 이다이렘 나 빠암바 쟈누라 아마 칸자로
5: 이닝 타우
0: 달로이 똥인 땀라가 거연 떼비 떼사와 콩생 거윤라이 타우다 타우런 걸로 인하나 꼬르 우야 펴본 놈이 따 라이기 토름 빵 톡러시도 이다이래
5: 아이브 로이바 라이마 아버는 아이브 로이바 이닝 타우
0: 하유 하유
5: 요올라바다 악비유 라라바다 깐비유 나다이래엠 나빠함즈바 깨게 라이빡다 야옥디도
0: 야옥디 하이바
5: 구만뿡도 옹키비 깨게 휘닝 숨바기 아마따 뽁비 마몸로이 누라 야이팅 꼬누 낫다나 깨게 쓰누라 아마따 부따로이 뚜인 땀카라로이 빠이메농다 랩레도 이닝
0: 이라이렘 기자와 시리 닝토이리 빠이마라 아마 팡다리
1: 이닝토이 붕어
0: 이쁘 농톤
1: 이닝토이
0: 꽈토이바
1: 이닝토이
0: 나수다 아둑
1: 깨게레이코이 마뿌렌 나야 탕무 팡자라바디 나나이 나쁘는 암다바까리 레이바게 아 다임 과연 아짠바
5: 앙암바
1: 나쁘짱 나따로도
5: 화그리 앙암바
1: 화잉 잉농가소이 쿠문 까와마하쿠 후옌란부 빵나바 까우구라게 가오바마나라 까다바 영도울람비랑 칸가 따윤낭나다라이 파이나 타도나 가오바마부 까렘 까타이나 후옌란부 싱우다 사오칸비마이 하우라바 쿠만마부 마욕나도나 가오바마부 랑음바 삭사로도 따윤
5: 응암바
1: 머시키빅붐머시 싱우마기 턱실니 과윤마기 턱다니도 이닝타오이붕어
0: 아 싱우울 탕싱나 꼬비라 쳐노 이다이림
5: 이닝타오
0: 그요나 아짠바 나시 꼬로운 옹기디 나랄리아이더부 할로와이로도
5: 파그닝앙오이마뿌 나나이나 뿌님제리
0: 이다이림사
6: 이닝타오
0: 싱우마기 턱다니 싱우마나 턱잔비바 오이라 쳐노

0: 자기 여왁한 지르니 빨림! 빨림! 나 몸쓰이 다 꺼린 삶부세리에 빨림 어 북비 이마게 랑랄리
1: 라오기나 목대권기라
0: 이마게 랑랄리 파리 나와 싸우들 봐도 그다 이 마기 파리 눈시바 하우디건 딱골롱피바 그래서 이마나 컴랑나 못한 나이 람락이 꼬파 이 마기 이몸랑댄 빨리 남아이디 개개 뿡다보 한다게 그리금 뭐 왕래한다 이 몸나 남아이기 공굴 먹다 불리럭게 칼라바데 양도우 양비에 솜다 숨숨나 살라가 남해 록다 기바요이나나 락바다 개개 모양기 옥질까이 땡땡나가
2: 옥질까이 땡나가
0: 이몸
2: 빨리
0: 콤랑 피북 람누나 잉마이 싸우나 깜락라바 왕리엔다 방콤라다 염리바 빨리 콤랑세 이몸 능나 비타 오
2: 빨리
0: 빨리 공조 올라게 거의 뭐
2: 빨리 빨리 먹고비 나이나 짜크라바디 이뻐가오 마기 미혼 미제이도 나 몸디 강방 감자를 위해 나 몸수아이 나둥 인자라게 북비
0: 나 때 뭐 마이마 북젤 하트라바 가오가 마기 여와미 세이도 와라바 수와나 고로우 카라당 강라무 로이담 타보 마말란나나 파리 모마니막 빨렘 나마야키 마할 콩골 리로우
2: 빨레
0: 왕렌도다 파리가 콤랑 마용나라게 가오바마네 여우라프링아이 빨렘 콩도요운 크라이게
2: 빨레
3: 순나라버렸네 꿈은 붕다 할라가 이뻐뻔 더기 악한 맛질락 펑가도 비싸로 기계 모양 방락에 빨리미 많았다던바 억지로 깨트려 니어울에 빨리만디 끊어수우디 당농 맛담수 방태 태인지
2: 아 빨리 못 볶비 나 파리 나 몸만이 나 빨랭기 콩글리락리에 얀다 울람 상락박이 나 몸모이 비에 학디 원톡 나 수아와우 휘종락리다 기계 까나기 마랑다 퉁라가 나 몸이 보답한 모이가니 이도닝타오 이도닝 타운낭부 아피카 히마이 짱네 여와미 깜나야가 컴렌 뚱은 따로 가봐 이팀기 이도닝 타오
4: 떠올라
2: 카페 떠올라 헤징우 탕징 라닝 타오 나항나 군비리 발람다 마시다 너와 이제 이빠기 장자품 비나 비웃고 해고 일라이
4: kadum dano. Taha kriba angang nawagi mi kap mirau kolasyo. Kay thil lairim bi imana angang nawagi sayuan matawag laura bra. Ngasi korong nongga soy. Singugi sarel chanana ba. Kaurel oire mapharge. Namu taibang oire mapharge. Nongmada pokpa machana nini shiba hongade. Hoyne!
0: Sige.
4: Sige.
0: Bandong mambang ba. Na bai na mo mani ay bi do ay di di kanbi
4: o. Imo manbi be ma. Imo manbi. Ngai ko ngai ko. Imongi yawa kon pamta koyon ai hakjang ase tu bujung ba aki tu jung thadok lo hayu hayu palim pan thok kana gi mamom no koloi na kari kawi ahing tang lo atheng ma sidama pham asida na kari gi leram liba hayu imo manbi
0: manthong man ba khamba namo manbi hakti ki gi machan che de
4: kari
0: namongi koloi di thoinu kawje Namda pori bai pasi ki koloi na Haudi gota kola na pibo kawi Ahi bu pukpi palingi
4: Kana
0: Kike chanu rasa hinbi Kuman pung dong jabi Noraya iting kono kawi Ahi ma buche patra ma Kuman kawu ma
4: Kuman kawu imba
0: Jabi jay ting kang bangam jada Kike pung den kiwi Pali mi magi kungkuli jarak li bani ang amba
4: Ipagi mom toino Ipagi pari imam anibu kang nudre do Ipahu warau gunuko Kedai pari apisak anu kedai Ipagi pari On topani da Kari matau kau bage Ipagi mau
0: Pantau
4: Paliam namagi nakti kundoy rat silao Paliam namagi nakti kundoy rat silao

0: 硬，我的那硬币那种。
1: Hold 也，
0: 哎，都
1: 阿
0: hold
1: 达
0: 的，
1: 东华，你不送？
0: 嗯，hold 的硬，不只不是对的，也唔弄爱去，不都送人家等的肯比的里面吧？
1: 完了完了，哎，这是棒棒的吧？看不见。
0: 嗯哼。
1: 阿达东呢？还是说没给给了家里那个摆了是吧？
0: 嗯哼，만이 좀비 희생하신 한 분의 비디오를 망대 수판 그러브로.
1: 마망도 그게 방글라바가 한다고 말하시는 방도가.
0: 응. 아도 폰인 프로그램 거기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신났다바. 아톱 그럼 그럼 바 토럼 싱데디 사룩 야비 바게. 거기 얼른 야레디오나 산독 자리바 동안 바 토럼 싱시기 말았다.

0: 侬每天把伊那十把伊些么是打面那里进闹节嘛？
1: 我
0: 当个是说可以，过来么等六克这个伊些么个我哩擦边零吧，过来么等六克这个。Hello。Hello。
2: Hello。
0: 大家人民来放代表。
1: 아이도달록도얌둥시바네야도이도아이숨아이붕어기다렸어마틱암디숨통제게아이도랄랄수가오르수낙비가니이마기사다고나송나마나비마얌나빠랭랭두나와이누빠랭갓리바세이마강방암드레이마기사다꼬다일로시마티키탕톡제레와라우비베야데
0: 아도이제마이제마나코이쿰비키발리라마얌세시대기이제마나콰이디기밤자버캐릭터하이타리코시제가람버캐릭터노두기캐릭터두기다일로마텐탕수토비람
1: 쿰징히드바다이디수아데기프라로이기마이디수이제나밤나타와이타나쿰징히발리라가탄
0: 아도가파링나이나산도키발리라다코이니코이코이드링에이다자히아마무키마망다말리우린낭라비나마칵수아도시암밤나타나키발리라암디오이케도다이록싱제마탕마탕암탕토비라아가디누가이자가니나칸
1: 우린낭라비기도마기모빠나마이마푸로이비두레이트레다락바기도아도다마티아무탕덕제기코파우타바다마운다파우제키바도난토이기타모이다파우제키바도다야이나학가아무한나운나바팡라로나학가아무한나운나바팡라로이칸키바도나시디좀나톡레리땅고이오이람라니꼬난기학장보라마시기로나랑에게망다낭나락두나짤람리바바콩도가리기노헤타모이낭낭아시빼타락리바시보가리기노낭낭띵타락리바나야해나밤다와로기바싱타모이시다기망크라바고아무칸나오라로이다바나학기삭담누나이망시다녹미녹미랩라리헤아이기밋기삐낭낭니암드라바타모이세참토로다야아이기밋기삐세낭랏나드나로비유코
0: 이제마릴라세아이디얌나퍼즈바마땅암소이도이니가사기마기누파두나디따티따티나도로그마세마윰데이독서라키바니바아두부시라바마탐다디마푸로이바기누시바도원더파우자베시마아코이수다사오일라세디키마팅마얌나수파암나키벨리라모에마탕기시나아카람벨리라데기도비기니제마
1: 아이니얌나밤다쿰제키바카이노도프라로이기마이리도아두데키마티키탕라코짜게
0: 호이
1: puspa ay koksi po bang amlag tari mi ko ding mag magi magi mapuking pin na batang na bangatan sangkarso magi apambagi matungin na lan pamayay dalip kre imaso magi ning batong na naba luhong badulang jasano

0: 아두가 아이수와에게 맘잡아 이사에 샀다니. 아이기 타모이 미나다. 마흑르키땅 탱악바다 소르 짜마 짜마 토키반 띵키 마닝 땀나 아항바 말랑다. 앙오바 농기 마빠일락다. 탱강예이나 탱루이 온기싱도원도다. 봄나마까도 남탁 사신나바 오이럼레 부스바 부스바 까이나바 하이바도 아솜나 카랄카랄 랍톡나 기바다기 오이라키바 오이라마레. 땡큐.
1: 이생아 시디 푸라 리라세 라이브 인 타버가 짬마나레 아타버싱네 소소인 파비람그네 칸세 마탕스 이제 이제마 콜람 땅 로카체게 와니 바타이 나탕
0: 야디 로카티

나하롤기 컨질 토럼 따비리 베싱부 따람 옥저리 크름저리 나시기 토럼다 탄저리 산나붕기 석덤 토럼 아시다 한닥 오리샤다 방토키바 퍼스트 인디아 타이콘도 유트 내셔널 챔피언십다 골메달기 마나로비라 크라바 카이덴 보리스카 우나두나와리 샤바 우나두나와리 사저리비 탐팔리나 롱점 토럼 아시기 아한 바사룩다 탐저리 산나붕기 파우덤

0: 관광기 타오람 따비레.
1: 하이 돌리.
2: 하이.
1: 나 그래. 능 아두 깨달라이도 가이사케 해도.
2: 아이기 두가네 마항고도. 에드버티스멘암다 하브기나 나군다 다나기나라 이니.
1: 에 얌페이케노도디야. 가리가리노 버낭기 두간도 팡이가 해리스나.
2: 아이기 디 베라이티 스토어네. 홀세일수 아두 리테일수 아두 미아오레다.
1: 오. 아두 오레디네. 올 인디아 레이도 인파다 꼭절루야 드로능보.
2: 오. 아두 미로이나 막타 여헌 바붕암 도리브로두바.
1: 가리기 넘보이도이노 해. 진콩 싱야다 나타나. 아흘나하 미쿵 띵나 타나리바. 상하이 채널 하이바 아마가네. 강라 채널 하이바 아마가 아니레르바니 포 호직티야.
2: 오오. 마멀디기 하이럭토 이자노. 아두 아이디야 아마가디 달리고.
1: 이시스 마멀기 가수 칼리마레.
2: 칸드디 가이노 낭보.
1: 루파 삼리 장마드기 호로가네. 소이스 바야 멈술레라 미돌리.
2: 오오. 아두 에이타르가디 콰이디기 파바 옵션시 마시나 오이레니나디 칼레.
1: 토토토토. 오이도이네. 마시나 콰이디기 파바.
2: 옴나마쿠타람나 옵처리. 아카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 다 랭신 비르우 아돔기 파우젤 미오이 라카 카야다 요헌제게
3: Across X wahiki warning I oidre hokiba sehi english singani kuni toidagi manipur ge lokhamda sehi mari chupna season aduna lakpada my park tuna laklaba across x season abiu pohun khraba amadiling khraba matung numit humphumanga ni dagi humdrani sukhraba wahik sukta tadriba amadita khraba lokhamda hidak asikap thok piu hidak asina miui bada kana piba nga tintrok taroina singba sihande across x phangpham AR Agro Kaisampat Amadi Adong Naknaba Tilhat Hidak Gonfam Singh
4: Manipur de Laiba Municipality Singna Masigi Boundary Manung de Laiba Property Hybadi Land and Building Kudingmaki Property Profile Registration Tauduna Property Kudingmaki Unique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 UPIN Pithok Chare UPIN Nasi Phangdriba Property Mapuna Atuba Matamda Isa Isagi Municipality the Property Profile Register Tobiduna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 Sungshoi Shoidena Lobiyu UPIN Nasina Adongi Property Adugi Saktachi Oina Sizin Naragani Atuba Matamda UPIN Paibi Naba Khangan Jari Municipality Kuding Makta Hokiba Chenba Chahili Singani Kunmanga Kuntaruktagi Hogduna Municipality Kuding Maki Manung the Labour Property Singagi Lopam Topa Property Tax Low Bagitabak Chataba Hore Property Singi Mapuna Chahigi Tipam Topa Property Tax Matam Chana Tidok Piduna Adongi Town Bu Owan Bapurak Bada Saruk Yabiu Chahia Maki Property Tax Asi Chahi Kudingi Junta Pawagi Manung the Tibiduna Matam Chana Tibagi Rebet Pangbagi Kudong Jaba Adusulobiu Adongi property tax sungshoi shoidana nashimak tidopiu paujen jariba secretary Manipur municipality property tax board
5: Nahak mental health issue galoinana wakhal nungaitana madi laitadana leiriba misak amara karigumba adom pungning wakhal gi oiba nungaitaba leirabadi telemanas mental health helpline number 1446 da phone dobiu ekoi counselor singawari sanaduna adongi awaba ngasima kokhalase adomna 1446 da call tobiraba matung automatic responder mana language khanabagi damak hairakani matamadu da english ki damak 1 da nambi gane hindi ki damak 2 da nambi gane amadi manipuri ki damak 4 da nambi gane makhata na responder aduna adongi state khanana ba hairakani matamdu da manipuri state ki damak adomna 2 da nambi gane masegi matung ekoi manipuri language ki counselor amaga adonga wari sanaba yaragane adongi damak manipur tele mental health assistance da matam khudimak ta thonglau na hangduna thamjari hen akup marol khangpi ningma singna manang nakpada leiba ayushman arogya mandir amadi district mental health program wa tanabiyu paujen jariba national mental health program national health mission amadi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 government of manipur
6: Sanasam Akas traditional healers na BP stroke thabak na ba khu na ba kok chik ba singli nauri pangthaba arthritis gout khwang na ba sciatica asina ching ba laiyeng jari yeng bining ba miyoi singna lengsin birau lamboi khongnang khong maning laikai lane number 20 imoinu sanglen mana natragana 8131951247 da contact taubiu paujen jariba sanasam akas traditional healers ki healer oina lebiriba sanasam megachandra singh
0: sata jariba thorang parangi nimida pung tare minini phumanga chapa matam da kangla channel da matami se lan thok sakani pung nipal ta ba matam da thamjeri radio lila khantha hokte da aroiba saru sanabi ga da ba culture and peace forum gi lila kangbo akasmani info Hujung ini dalam pung tari makai tari, Manipur itu pau tapi resi.
7: ꯑꯥꯀꯥꯁꯕꯥꯅꯤ ꯏꯝꯐꯥꯜ ꯃꯥꯏꯕꯝ ꯂꯤꯖꯃꯅꯤꯅ ꯄꯥꯎ ꯄꯥꯖꯔꯤ ꯑꯍꯥꯟꯕꯗ ꯃꯔꯨꯑꯣꯏꯕ ꯄꯥꯎ ꯃꯨꯈ꯭ꯌ ꯃꯟꯇ꯭ꯔꯤ ꯌꯨꯝꯅꯥꯝ ꯈꯦꯝꯆꯥꯟ ꯍꯥꯏꯔꯤ ꯏꯔꯥꯡꯅ ꯃꯔꯝ ꯑꯣꯏꯗꯨꯅ ꯏꯪ 2020 2026 ꯐꯥꯎꯕꯗ ꯂꯨꯄꯥ ꯀꯣꯇꯤ 1,000,000,000 GST ꯁꯦꯟꯐꯝ ꯃꯥꯡꯈꯤ ꯃꯅꯤꯄꯨꯔꯗ ꯁꯦꯕꯥ ꯁꯪꯀꯜꯞ ꯑꯚꯤꯌꯥꯟ ꯍꯌꯦꯡꯗꯒꯤ ꯍꯧꯅꯕ ꯁꯦꯝ ꯁꯥꯕ ꯂꯣꯏꯔꯦ ꯅꯤꯇꯤ ꯑꯌꯣꯒꯅ ꯄꯤꯕ ꯏꯟꯗꯤꯌꯥ ꯏꯂꯦꯛꯇ꯭ꯔꯤꯛ ꯃꯣꯕꯤꯂꯤꯇꯤ ꯏꯟꯗꯦꯛꯁꯀꯤ ꯃꯈꯥꯗ ꯑꯋꯥꯡ ꯅꯣꯡꯄꯣꯛ ꯔꯥꯏꯖꯁꯤꯡ ꯌꯥꯎꯅ ꯁꯤꯡꯒꯤ ꯔꯥꯏꯖꯁꯤꯡꯒꯤ ꯃꯅꯨꯡꯗ ꯃꯅꯤꯄꯨꯔꯅ ꯕꯦꯁ ꯄꯔꯐꯣꯔꯃꯤꯡ ꯁ꯭ꯇꯦꯠ ꯑꯦꯋꯥꯔꯗ ꯐꯪꯂꯦ ꯅꯣꯔꯊ ꯇ꯭ꯔꯤꯄꯨꯔꯥ ꯄꯨꯂꯤꯁꯅ ꯂꯨꯄꯥ ꯀꯣꯇꯤ 90,000,000 ꯃꯃꯜ ꯑꯣꯏꯒꯗꯕ ꯌꯥꯚꯥ ꯇꯦꯕ꯭ꯂꯦꯠ ꯀꯤꯂꯣꯒ꯭ꯔꯥꯝ 50 ꯐꯥꯗꯨꯅ ꯗ꯭ꯔꯒꯀꯤ ꯃꯥꯌꯣꯛꯇ ꯆꯪꯁꯤꯜꯂꯤꯕ ꯈꯣꯡꯖꯪꯗ ꯆꯥꯎꯅ ꯃꯥꯏ ꯄꯥꯛꯄ ꯉꯝꯂꯦ ꯑꯃꯁꯨꯡ ꯂꯩꯕꯥꯛ ꯁꯤꯟꯕ ꯊꯨꯡꯕꯗ ꯑꯣꯛꯇꯣꯕꯔꯒꯤ 17 ꯐꯥꯎꯕ ꯆꯠꯊꯒꯗꯕ ꯁ꯭ꯋꯥꯁꯇꯥ ꯍꯤ ꯁꯦꯕꯥ 2026 ꯀꯦꯝꯄꯦꯟ ꯍꯌꯦꯡꯗꯒꯤ ꯍꯧꯔꯒꯅꯤ ꯃꯨꯈ꯭ꯌ ꯃꯟꯇ꯭ꯔꯤ ꯌꯨꯝꯅꯥꯝ ꯈꯦꯝꯆꯥꯟ ꯍꯥꯏꯔꯤ ꯏꯪ 2020 ꯃꯦ ꯊꯥꯗꯒꯤ ꯊꯣꯔꯛꯈꯤꯕ ꯏꯔꯥꯡꯅ ꯃꯔꯝ ꯑꯣꯏꯗꯨꯅ GST ꯂꯥꯛꯀꯗꯕ ꯌꯥꯝꯂꯕ ꯁꯦꯟꯐꯝ ꯈꯣꯝꯒꯠꯄ ꯉꯝꯈꯤꯗꯦ ꯃꯍꯥꯛꯅ ꯍꯥꯏ ꯏꯪ 2020 2026 ꯐꯥꯎꯕꯒꯤ ꯑꯣꯏꯅ ꯂꯨꯄꯥ ꯀꯣꯇꯤ 1,000,000 ꯈꯣꯝꯒꯠꯄ ꯉꯝꯈꯤꯗꯦ ꯃꯁꯤꯅ ꯃꯔꯝ ꯑꯣꯏꯔꯒ ꯔꯥꯏꯖ ꯑꯁꯤꯒꯤ ꯆꯥꯎꯈꯠ ꯊꯧꯔꯥꯡꯒꯤ ꯊꯕꯛꯁꯤꯡꯗ ꯈꯨꯗꯣꯡꯆꯥꯗꯕ ꯄꯤꯔꯤ ꯋꯥꯐꯝ ꯑꯁꯤ ꯑꯣꯜ ꯃꯅꯤꯄꯨꯔ ꯋꯥꯀꯤꯡ ꯖꯔꯅꯦꯂꯤꯁ ꯌꯨꯅꯤꯌꯟ ꯑꯝꯖꯨ ꯍꯧꯗꯣꯛꯈꯤꯕ 52 ꯁꯨꯕ ꯆꯍꯤꯒꯤ ꯊꯧꯔꯝꯗ ꯐꯣꯡꯗꯣꯛꯈꯤꯕꯅꯤ ꯃꯦꯖꯣꯔ ꯈꯨꯜꯗ ꯂꯩꯕ ꯃꯅꯤꯄꯨꯔ ꯄ꯭ꯔꯦꯁ ꯀ꯭ꯂꯕꯇ ꯄꯥꯡꯊꯣꯛꯄ ꯊꯧꯔꯝ ꯃꯗꯨꯗ ꯃꯨꯈ꯭ꯌ ꯃꯟꯇ꯭ꯔꯤ ꯌꯨꯝꯅꯥꯝ ꯈꯦꯝꯆꯥꯟꯅ ꯍꯥꯏ ꯃꯤꯌꯥꯝꯅ ꯅꯠꯇ꯭ꯔꯒ ꯇꯣꯉꯥꯟ ꯇꯣꯉꯥꯟꯕ ꯂꯨꯞꯁꯤꯡꯅ ꯀꯔꯤꯒꯨꯝꯕ ꯊꯕꯛ ꯇꯧꯍꯟꯅꯤꯡꯕ ꯅꯠꯇ꯭ꯔꯒ ꯗꯥꯕꯤ ꯑꯃ ꯇꯛꯁꯤꯟꯕꯒꯤ ꯈꯣꯡꯖꯪ ꯆꯪꯁꯤꯟꯕꯗ ꯕꯟ ꯕ꯭ꯂꯣꯀꯦꯠ ꯅꯠꯇꯕ ꯑꯇꯣꯞꯄ ꯒꯅꯇꯥꯟꯇ꯭ꯔꯤꯛ ꯑꯣꯏꯕ ꯄꯥꯝꯕꯩ

타자마기 닝티르바 망할다 이돔 뚜밍 팜드나 타자마보 베네링지리 난기능 시라바 레이남테나 쭈르바 싱히 마남보 리리홈바 말랑마나 부르 아보이 닝루이 팜리보이 닝루이 이낙다 눙시와리 가야 사두나 타자기 마한시 난기 색담 보이나

나하로기 건젤 타우람 다비리 바마룹 싱부 다람노 옥저리 쿠룸저리 나시기 타우람다 탐저리 맨피드 맨한 2026기 위너 요헨바 아셈가 우나두나 와리사바 우나두나 와리사나저리 비 라이샴 토이데비